That's what I always do. Such a pain is beautiful. Yeah. Same as you. 희망이 절망을 넘어 소망은 전망을 다. 사랑이 깊어질수록 아픔은